Trying to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 hey!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